0: 어서 오세요. 뭐 찾으세요?
1: 사과 있어요?
0: 네, 있어요.
1: 사과 두 개 주세요.
0: 네. 여기 있습니다.
1: 얼마예요?
0: 20바트예요.
1: 여기요.
0: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뭐 찾으세요?
1: 사과 있어요?
0: 네, 있어요.
1: 사과 두 개 주세요.
0: 네. 여기 있습니다.
1: 얼마예요?
0: 이츠예요.
1: 여기요.
0: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
2: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뭐 찾으세요? 뭐 찾으세요? 뭐 찾으세요? 뭐 찾으세요? 사과 있어요? 사과 있어요? 사과 있어요? 사과 있어요? 사과 두 개 주세요. 사과 두 개 주세요. 사과 두 개 주세요. 사과 두 개 주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사람 한 명. 사람 한 명. 커피 한 잔. 커피 한 잔. 물 한 병. 물 한 병. 개 한 마리. 개 한 마리. 신발 한 켤레. 신발 한 켤레. 사람 여러 명. 사람 여러 명. 한. 한. 두. 두. 세. 세. 네. 네. 다섯. 다섯. 여섯. 여섯. 일곱. 일곱. 여덟. 여덟. 아홉. 아홉. 열. 열. 스물. 스물. 서른. 서른. 마흔. 마흔. 쉰. 쉰. 예순. 예순. 일흔. 일흔. 여든. 여든. 아흔. 아흔. 백. 백.